0: 저 수사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? 받은 게 CCTV에 딱 찍혔는데.
1: 누가 나 자르려고 계획적으로 먹이고 찌른 거야.
2: 어떻게 된 거야? 동훈 씨 네가 그런 거야?
1: 잘리게 생긴 마당에 다 얘기하려고. 근데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. 그러니까 CCTV 확인해달라. 어?
3: 왜 안 하던 짓 해? 양심대로 살기 지쳤냐? 아, 내 지긋지긋한 사명자!
4: 어디서 보냈는지 찾아내서 홍군형을 내주려고요.
5: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걸로 하죠. 박상무랑 박동훈 부장 둘 다 잘라줄게요.